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안이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 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하니

마려할까 하사라이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이 꾸중이와 저를 두고 가자 하니 그 마음 그쳐 사에 무당 자격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을 모르고 주냥 문전을 당도헌니 그때요 향단이 요염섬섬 화계상에 봉선화에 물을 주다 돌연짐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그때여 준양 모친 도련님 드릴라고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하니 요새 아짜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위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거이여 뒤로 물러 난 진명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 속 내 몰랐소 도련님은 양반이요 춘향천은 천인이라 잠깐 좌정하였다가 버리는 게 옳다고 나를 때려 보시오.

잡고 해안끄라. 해안끄라 네가 미리 소학을 지르는 일로 내가 미쳐버릴 무도였다. 소모르는 말을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